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이 캠빌 멘제표고 우수심 시대에 다 멘제표는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m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 넘는 말 왜? 숙제식 넘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버지, 과연.

0: 어디 장조 람람 바라지 미조진디 솜지 공바도바 당세 퇴지와라 민네지
1: 툭툭된 거죠.
0: 구루
2: 나나멘데라 메야 다리야 미 이 당도 가리 당래, 룩베 당래, 냐롱에 당래. 지금 랩다.
3: His Holiness was asking Kempo, you know, whose style of chanting the tune is this? Is it Bhutanese or is it Nyarong, which is where he's from?
2: Simsukshu. Oh, Simsukshu. The deep archive. Oh, yeah, that is. Yeah, that's the same as the daddy. Sanjay Chugi, then you put it. That's a good. 년도기 단 야랑 그 람디지디 전주 승부

0: to adopt one metaphysical view over the other.
1: 자, 드네 인도 자네 냠린 칭에 시다고 찍은 거네 에 찍 담바 찍세야 그 따와디 에 저스부 차례 디 개스부 레샤 아 다야 에 찍 속외 되네 다 두메 베니 연식이 번 두메 간에 에네 데니 샤윤데 에네 출루 두마 담바 두마세야 그 따와디 과르샤
0: Therefore therefore,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or one could sa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ividual spiritual practitioner, I think the concept of one religion, one faith is really important as you pursue deeper and deeper into your spiritual path. However, from a wider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at large, again, it is very important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multiple faiths or many faiths, sorry, many religions and many truths.
1: The Hotkalia, when a Chulu chick the Dembachik Sayada, Chulu Tuma the Dabatuma Sayadi with the Gawaradoa. Did he need the Tosso Social Dene, Tosso Shrakoshila Dene, Dembachik, Chulu chick, any Tuma Dene, and go come to Babanaso in Guyabindu, Chulu Tuma Dabatuma Sayadi, Shire with him. Any sheet, Dembazia Kole.
0: At first glance, if you look at these two concepts, one truth, one religion versus many truths and many religion, at first glance, they seem to be totally contradictory. However, if you look at it carefully, these two concepts are really contextual. An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o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dividual spiritual practitioner, the concept of one truth and one religion is valid.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wider society at large, the concept of many religions and many truths is valid. So there is no contradiction. And also when we speak of truth, that is also a relative concept that truth must be understood and defined in relation to different contexts.
1: 다들네 다 지용도 샤베이나 해지 점문이 되간게 추규 대산을 해지 니이 설지 지대거보 대행이 대산시다 지대거보 미능이 대산을 찍 지대거보 다 대행이 대산다 상물로 캔세레 단 지대거보 민둥에게 대전 알아리아 낭바 다 나보셔로 산제 배치 아니 해지 지루 배치 되네 창진 살제보다 삼매보 니셰베다 삼매바 다 디디 해지 지도가 뭐 민정이 주주 차되게 아래
0: So generally speaking if you look at all this diverse great diversity of world religions one could see two broad camps on the one side are theistic religions where the belief in the creator is the primary foundation and on the other are non-theistic religions and the theistic religions most of you are familiar what those religious traditions are among the non-theistic religions where the concept of creator is not the foundation there are such traditions as Buddhism Jainism and also one branch of ancient Indian spiritual tradition or philosophical tradition known as Samkhya
1: 다 지지되고 보면 민중에게 다 대전 일이 나올라 야 대전을 니 체베이나 그게 다 가서 그래 풍불에 된 셈베 다 안 되게 지다 풍불에 된 셈베 다 요마리스 전에 뜻이 나온 다 요마리스 전에 되게 다 니 차도 가버리 산제베 최 코나 다 되게 풍불에 된 셈베 다 민들베 전에 다 딱봐 찍고 끊는 책명이 있니 라운은 다 여말이 제외 대화 산지에게 다 추억이 다 샹다카 니부디 해서 개발을 놓으신 차원으로
0: And within this second camp of non-theistic religions to which Buddhism, Jainism and

0: 이 동일의 미국의 공중 가시고를 보게 다 토비하게 주소로 로봇 삼이 주잖아요. 소람시 주소 야 달랍대가 다 드네야 전에 주소 누버로 약거로미 얘는 저지네 거라 냠냠도 섭수 섭도 치는 유리잖아요. 다 제집이 띵지가 좋아하시는 배 섭수 섭도 집에 가도리야. 얘는 동일의 공중 토비 주잖아요. 좌람버치 대라 얘는 공중 토비 주잖아요. 얘는 지금 니나 누소 치러 치러 치러 되게요. 아래 저지네 유리잖아요. 얘는 최소 다 최소 서로 최소 이득이 저런 일이 쉬우디 난 건데. 대네 터도 이 동반이 산아 터르잖아. 아니 돈이 무슨도 또 군속은 나와요. 누 튕진 나와요. 누 아니 가래다 대나가 나와요. 누체. 간다에니 동반이 레베 출을 추샤와 신도 있네. 에 가서로 유유제 에 다음에 대네 도대하노. 간다에 왜 니스나에 니나 타라베 로베 다 돈이 또 가서 우리 그게 냠냠 터윈드잖아. 아니 파바르지. 아니 토넘토 사탕베 시토. 다드네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이미라 다드네 아니 지 냠몬 코르고드 주하는 마 뉴드 코르고드 주데 마 체체. 아니 마다 서드진이 그러야 뉴드 코르고 르베르베르베 파빵체. 엔데네 다 사튬베 기지 타마스네 인자도 사 개베 기지 타마스네 인자도 하다 되게 타네 아니 윤주 윤념 보신다 윤주 빵 봐 되네 이제 다섯 성분 내 걸이야 다 동유 떡에 로베 터능다 숙실수 철로 되겠지 제네 이제 가이나 윤주기 샤베 다 윤몽기 샤베 아들지 시제집을 시제집으로 받으정해 너나 대니 공부 타도도 집에 치마 다 알람도 봐라. 대닝고 다른 집에 치마스. 어다 딘디디니 아 때네 세니. 아니 가시고 그게 지더진이 이게 취업 탐지 캠바지 투지리야. 이 캔투야지. 차이르잖아. 아니 남바 탐지 캠베 이시스 아주 좋은 말이야. 어다 디 사물로 냠샤가 내가 들어대기도 와.
1: So if you look at the model procedure of these five parts and how manner in which one traverses from one level of the path to the next, we will find that often, or actually, the actual transition from one path to the next path it takes place when the meditator, the practitioner, is immersed in a meditative absorption. And so at the initial stage, that is the path of when one is on the path of accumulation,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not derived through meditation, but it's more derived from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study. So generally speaking, amongst the Bodhisattva practitioners, those who are of the more kind of intelligent aptitude or higher mental faculty, and they, before generating the altruistic intention to become fully enlightene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before attaining bodhicitta, they actually attain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the view of emptiness. And at the initial stage, it is in fact their realization of emptiness, although it is not meditatively derived, it is the understanding it is more at the level of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sort of arrived at through a process of reflection. And this profound understanding of emptiness can have a powerful impact upon other areas of their practices, such as when one has a deep understanding of emptiness, this can also have a powerful impact upon one's practice of taking refuge in the three jewels, and also it can lead to the generation of powerful, a true renunciation, the aspiration to attain liberation, and also the realization of emptiness can also motivate the individual into cultivating strong compassion towards all beings, and so on. So we see that how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reinforces many other aspects of one's spiritual path, and in fact, complements them. So because on the first level of the path, the individual

0: oneself into the deity on the basis of generating a deep insight into the ultimate nature of oneself. So here, so the text reads that there are no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So of course, in reality, there are no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But what is being pointed out here is that one must cultivate the recognition of that, an awareness of that, and cognition of that truth. And then the very mind that has understood that, that has gained that realization, that mind itself then arises as in the form of a deity. So we read that on the conventional level, one visualizes oneself in the form of a deity and cultivates the deity's image, which is the body, and the attributes, which symbolizes the mind, and the hand implements, and the mantra repetitions, which symbolizes the speech, on the basis of the power of coming together of the necessary ritual articles and other conditions. So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Kriya Tantra is the emphasis on the need for of the external activities and the ritual conditions and so on as an aid for bringing about the realization of the inner deity yoga state.
1: Tadi dorje thakba sundadi dorje sida tadi michibe geje imbare gang michibe reslona tabshi yer michib ta tabshi yer michib sadi krisis gorslona jirini thakba chimbu ji luliya ta kasore bge Tuni Dove, the Lodi Shirvche, Ishi Tosha. That the name Jinso, Gijaba Didi, any Diche, Tabche. So that the little Tabshi, Nibudi, any Sundu de Gugris, Benalujugi, any Kasajuri. Oh, Gyan di Gyogu, Snoji Sosa, Snoji Leshu, Tabaguni Tobra Shaw, Sene, any Rang de Chugu Tamba, Shendu Sugu Tamba, Sir, Tambanin di Gute, any Rang de Jesu Timbe, any two Kashur Sonamu Sada, Yeshik Saw, you would soon do the town and talk with this one in Bali. Deshendo, any daughter of Munjuganalia. 군수들이 쇼양하고 대교고 남외교고 대니교고 남외 눈산에 개별로 도수지 대형인데 자수 바로 초등으로 선 송인 바래 자 이래 이 매인 눈산에 가서 우리 그게 산지지 고바 아니 근데 성수 미세바 땡지 콜로 딘데기 아니 제비연데 땡건도 제발해야 교두네 아니 탑시 Sundu de Gure is a song in Bari. Rede, Paradoshi Betebe Korea, Tapshi Yermishi was at Sunguyamari. Karas Lona, Tap the Shirp Sadi, Moso Sola Shahu Yari. Tapa Magi Tebe Korea, Tapshi Yermishi was Banzer Sadi, Tapshi Yermishi was Sadi, Tap the Shirp Moso Sola Ni, any Chigros Chickson Gone. 예 가서 우리가 숨든 줄 알았어요. 대상 많이인 봐. 뭐 찍라 도대체 탑시 소수 저거 마도 뭐 찍도 예 대로 찍이. 저자가 뭐 예를 미시봐. 세야지 송인 바래. 근데 인도 도지스. 다 탑시 예를 미시봐. 뭐 찍리야. 이 기루디 그리스라스라나. 소소디 다시 원에 채우는 뒤에 내저 라미지 걸리야. 아니 외세기 이실에 아니 쑥 가서 우리가 수고도 나바 지수 틈에 아니 람직다 아니 가시 우리 그게 대퇴니나 수고도 나바 틈에 람디 퇴직을 이어대고 제체 드리리보다 탑시 간다 외세 찍니 아니 수고도 추구 다 가서 그게 둘을 쉬어야 되고 지금 둘을 그게 가서 우리 그게 딱 둘을 그게 둘을 대고 지금 쉬고 미러 어 드리시겠다 이거 하여